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감성을 자극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감을 나누는 곳, 문학 쉼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학 쉼터의 김설매입니다. 오늘 문학 쉼터에서는 리춘열 작가의 수필, 강변에서 만난 어느 노부부와 한영남 작가의 단평, 늙어가는데, 익어가는데, 우리는 어찌하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우리 부부는 강변을 거닐다 모심결에 강둑 아래로 눈길을 멈췄다. 연세가 꽤나 많아 보이는 노부부가 다정히 손을 잡고 끌리고 끌어올리며 강둑을 오르고 있었다. 하얀 모시 저고리에 검정색 조끼를 산뜻이 받쳐 입고 있는 것을 봄에 우리 백이 민족이 틀림이 없었다. 아직은 정정해 보이는 백발의 할머니가 구부정한 백발 할아버지를 층계우로 끌다시피 하며 끌어올리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 손에 끌려 계단을 힘겹게 오르고 있었다. 한 폭의 색바랜 풍경화를 연상시킨다. 우리의 모든 셋이 풍속이 날로 잊혀져가는 요즘 세월에 그나마 강변에서 우리 결의의 멋과 풍속을 말없이 이어주는 숨은 정성이 아직도 우리 둘레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흐뭇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이 노부부의 거동을 도우려고 층계를 밟고 내려가 마중했다. 할머니,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할머니는 흐릿한 눈으로 우리를 올려다보며 또렷또렷 대답하신다. 할부지는 87, 나는 89. 할머니의 목소리는 아직도 짱짱하시다. 그러고 보니 할머니가 되려 두 살이나 연상인데도 할아버지보다 정정하시다. 노부부는 마치 이 세상 끝까지 함께 갈 것처럼 두 손을 한시도 놓지 않고 있었다. 참으로 보기 좋았다. 비록 온몸에 세월의 흔적을 남겼지만 아름답게도 늙어가고 있었다. 내 손에도 그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아 나는 심한 감동과 감전을 느꼈다. 그래서 베이컨은 덮어놓고 늙은 것, 오래된 것은 다 좋다고 했나 보다. 고목은 불을 떼기에 좋고 오래 묵은 술은 마시기에 좋고 오랜 친구는 믿을 수가 있어 좋고 노련한 작가의 글은 읽을 재미가 있어 좋다고 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괴테의 입장은 달랐다. 노인의 삶을 상실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면서 건강, 노동, 친구, 꿈 등은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잃어간다고 했다. 여기에서 늙음이 낡음이라는 개념에 대한 자기 인식과 행동 철학이 중요한 관건이 되게 마련이라고 했다. 늙음 속에 낡음이 있지 않고 도리어 새로움이 있다는 것이다. 곱게 점잖게 늙어가는 이들은 늙지만 낙지는 않는다. 늙음이 곧 낡음이라면 삶은 곧 상실이자 죽어감의 일뿐이다. 재구시를 하지 못할 정도로 낡고 오래된 현상을 노후라고 한다. 노후는 늙을 노와 썩을 후자의 결합이다. 그러니까 몸은 늙어도 마음과 인격은 더욱 새로워지도록 자신이 가꿔야만 한다. 숙성과 낡음은 삶의 미추, 그러니까 삶의 아름다움과 추한 모습으로 갈라놓는다. 곱게 늙어간다는 것, 원숙하게 늙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멋있고 아름다운 인생 아니겠는가. 그날 강물은 참으로 맑기도 해 나를 설레게 했다. 흐르는 강물이 썩지 않는 것처럼 사람도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고 한다. 물의 흐름은 바다를 향하는 성장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을 멈추기만 하면 곧 늙음이 오고

죽음이 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늙으려고만 하지 말고 성장하려고 애써야 한다. 나이를 먹으며 세상이 계속해서 날 버린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세상은 종래로 나를 가진 적이 없다. 우리가 늙는 것은 새로운 성장뿐이다. 내 세상이라는 개울가에서 나와라. 너와 나의 인생이 그렇다. 탄생과 죽음은 아주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할 뿐이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그것을 알아버리는 것이 바로 늙어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사실상 그 책을 읽는 자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 노후는 책 읽는 자를 읽는 또 다른 귀중하고 보귀한 시간이 아닐까. 강물 위에는 바람 한 점 없었다. 성자의 림종과 같이 수평선 너머로 고요히 석조에 타는 붉은 물결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 저 노부부와 같은 고령의 나이에도 늙은 교목과 상록수와 같이 장성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한없이 쓸쓸해지던 등 뒤가 든든해지는 것 같이 느껴졌다. 분명 늙음도 하나의 인생 공부요. 그 공부의 최종 목적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 몸을 떠나기 위한 준비가 아니겠는가. 아, 어느 성현이 말씀하셨던가. 우리는 몸이었던 적이 없으며 지금도 몸이 아니며 앞으로도 몸으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는 슬그머니 전류가 흐르는 내 손으로 감동이 흥건한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강변 동뚝을 향해 발걸음을 맞춰 걸어갔다.

단평, 늙어가는데 익어가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비춘열의 수필, 강변에서 만난 어느 노부부와 인사를 틀며. 한영남. 비춘열의 수필, 강변에서 만난 어느 노부부를 읽으며 저도 모르게 노래 바람을 흥얼거리게 되었다.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그렇다. 늙어간다는 것은 익어가는 일인 것을. 외로워할 필요도 쓸쓸해할 필요도 없이 순리대로 살아가면 그만인 것을. 수필은 어느 날 아내와 강둑길을 산책하다가 만난 노부부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 인생 황혼을 맞은 노부부는 그러나 87, 89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 도와주며 아름다운 한 폭의 수채화를 그려나가고 있었다. 이춘열은 그러나 그런 그림에만 안주하지 않고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행복이고 진정 아름다운 인생인지 반추해 보이고 있다. 저자는 다양한 각도에서 고전을 인용하고 명언을 인용하고 한자를 풀이하면서 조용한 행복이란 어떤 것인지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미사 요구가 전혀 없이 텅 빈 구호나 대성지로를 떠나 친구에게 들려주듯이 인생 천리를 풀어보이고 있는 것이다. 리춘열에게 있어 아름다운 삶이란 분명 늙음도 하나의 인생 공부요. 그 공부의 최종 목적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 몸을 떠나기 위한 준비를 할 줄 아는 삶인 것이다.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말들 중에 버리라는 말과 내려놓으라는 말이 각별히 많아졌다. 그러나 그게 말이 쉽지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이다. 다 익히 아는데도 실천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것을 리춘열은 어느 날에 강변에서 만난 어느 노부부의 삶의 모습에서 발견해내고 명상에 잠겨 수필 한 편을 펴내고 있다. 선행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감동하게 되고 감탄하게 되고 감복하게 된다. 물론 선행을 하는 사람들은 다는 모른다. 자신의 그 선행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러나 그게 무슨 대수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선행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들 삶이 훨씬 아름다워지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니겠는가. 리춘열이 만난 노부부는 그런 선행을 했고 리춘열은 그런 선행을 세상에 알리는 또 다른 선행을 한 셈이다. 그런 선행은 이 수필을 읽는 독자들한테도 전해져서 더 많은 선행들이 줄을 이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밝혀주리라는 생각에 마음 한 귀가 흐뭇해진다.

0: 청취자 여러분, 오늘 문학쉼터에서는 리춘열 작가의 수필, 강변에서 만난 어느 노부부와 한영남 작가의 단평, 늙어가는데, 익어가는데, 우리는 어찌하여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용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
1: 听众朋友，这次朝鲜语节目播送完了，感谢收听。 请您继续收听本台的其他节目。畅享电子支付，谨防电信诈骗，维护消费者合法权益。普通话与素质同在，与形象同伴，与文明同行。中华联合财产保险股份有限公司，始建于1986年，属国有控股财险企业。2025年末起保费规模位列财险市场第五。 政策性农险全国第二，敦化支公司深耕农险领域，助力乡村振兴，为当地农作物抵御灾害风险。地址：敦化市金鼎大街与中京大路交汇处。电话：04338012765。